0: 난 섬유운 개섬 뚜레오 사이 사이 사티에 노요 사티에 노요 사우룽 파사파나 야사파나 키라 나테스 남타랏 스콰파 쿵 파라파람 파라라나 안수노 와티암 아티암 투툴론 스판타트 사티 사우룬 파데세나
1: Tomoko lasy, tomoko vavy.